이제 시타고 디가 디 레컨디지 큰 마운트 거야 이딘 컨디아 시 컨디가 시 세네지 아 메가 컨디지 디 그때 디 컨디 세슈에지 데노미지 컨디지 다시 컨디 나오지 컨디 플레이아 디 플레이에트 디 몰게 시 컨디 플레이에트 틸레지 람버루지 상데지라 더 대치테 팅가라 갈라타 컨디지 카카디 我看的是当在日常的，你看的是看的是客人，电视开电话的看的是看的在吃饭了，他看的老板看的，你看的那是，那是看的我那是当在日常的拍的车上的，那是你看的是在做在清在听看的是不到在听看的实在的看的 harvest 的看的是看。kandiyo ala ta kandiyo business community ni den di kandiyo ji ta si kandiyo community ala ji kutiyo sa samba u tsa si kandiyo ko tsa u tiya kandiyo kuwa ku de ji u din lang di kandiyo ji ta si kandiyo play chi ga sa di kandiyo ji Yukon ku tsa Northwest Territories ku tsa Nova Scotia chi ga sa ta si kandiyo ji play kandiyo number kandiyo ga di ku tsa ka di ga di 그때 이 근데 세슈레지 큰 디지니스 슬리 혼노 키코니 메시지 때문에 컨디오데 컨디오지 이제 디크디지 베 츠카디 그랜마더지 다카지 베 츠메코니 베 그랜드선 컨디지 조사메리 크리 커니타 컨디지 큰데 정선이다 컨디지 노스코샤 사이트 사리 앤젤린 des biens, je sens des je sens des candidats, de chuan kong de grand san la ge ji da si kong de wao ji din se di kong de ki ke ga in da la kong de la ji jo a cha go ta la kai kong ni la kong de na sa se ge ni kai ji ga la kai jo ra sta kong de la mi ni la ni e ti kong de be tue se ji nan ti ji sa ji da si kong de be chi kong de le le hon lo ki me ga yo te kong de la ji ne zuen da ga me tsa ho ti kong de health care dynamic kong de ti kong de ji 이제 커서 이제 대충 한디 그 코니타 나스타카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Jundi sothan dekha sikha in dena gudzan isa sanji Alberta eji ajan Canada gudzawe gudzanji gudzangyo in degini de kundi sanla eji stay free Alberta e degini di kundi sanji eji gala eji no de kundi kuna de eji getezi taami gudzawan degini de kundi gudz referendum de dilam de sanla eji sanla eji petition eji gudzi na de tiyo sa kaze gudzatake in dina de taama tu eji jundi de jundi sante sato eze 알라 칸이 파티션 아길라지 저지가 다카디 알버그 했던 데데코 라 칸디 가레 다키 티온 텔레 칸디 키 티콘디라시 테나미지 파티션 아길레 스테이 프리 알버 테게 티카슈 사이 카슈지 에지 카센젠 틴 데데 센지 슈에지 타니 데 칸디 가레지 노르 겐로 오피니언스 지 칸디지 에 틴카티아 카 비티 코데온딘 디 칸디아 투토르키 October is not as hard as it is in crazy petition than the Jetsata is Jetsata to the Indicundia, the Zinias in Yondela to Alberta G. October, the Honduras, Canada, which I'm in the Tsar could get it in the referendum of Lisbon in the GD. The condition of the 2000.